매일 밤 머리끝까지 술이 올라 엉엉엉엉 울 기력이 나 정신 머리가 전혀 없이 나는 침대로 직진 그러나 잠이 들어버리기 직전 먹임없이 네 냄새가 든